0: 아하, 혼다이네.
1: 아, 사와세가때 거기와.
0: 에그네 클래스 나이네. 하리, 내가 비키우모. 아, 니르마네 피투어 티에나와. 다음은 어디 티에네?
1: 셀랑게드
0: 티에나와.
1: 풀라 풀루방.
0: 키안 티에나와. 네, 내가 오늘 앞에 비스터리 타워티가킹 키에나와. 음? 매우 커머 티에나와. 니르마네 왔노 난키 키우모도 팬치.
1: 하.
0: 하, 키안.
1: 빈도에 하츠에 콜 하이 아누. 빈도에 하츠에 콜 하이 아누 파하이 아누 파하이 아누 파하테. WhatsApp කරන්න.
0: අපි පැංච කියමු බලන්නේ යාළුවන්ට කතා කරන්න ඕන තුර කතන අංකය.
2: 01 1 2 53 63 යාළුවා අපිට කෝල් කරන්න.
1: පැංච කියපු නම්බරයට තමයි කෝල් කරන්න. මං කියපු නම්බරයට තමයි WhatsApp කරන්නේ.
0: හරි අපි ටක් ගාලා නිර්මාණ ටික බලමුද එහෙනම්.
1: හා.
0: දවසේ තෑක දෙන්නත් ඕනේනේ.
1: මුංචි අපේ.